야, 다, 다 버렸다고 이래. 근데 그래서 다 버렸을 없나? 에, 니알라, 마다구의 풍급지지, 되게 안 돼. 니엘린지 풍부 되게 홀로 쉬워, 임마 안 돼. 에, 사제 니엘린지 풍부, 내뉴지 샤왕자 쓰대하띠, 빼대, 파, 런신 똥발, 파, 가수 오래다. 디, 디 땡리야, 똥니 곰네, 똥니 곰베, 아니, 냉올리야, 가서 냉오점도 마세베, 아니, 나올래, 마다버 풍부지 디디 파, 나와디 드. 다 나와디 드니, 냉올리 런신 똥베, 가서 그래, 똥바로 찍 차야, 여발에, 디디털어, 나올래, 풍부지 디디, 마다버 풍부지 디디 파, 드이체, 딘데기, 나와똥산 샤시도가. 다 디앙네, 똥니 냉베, 로 디니, 다다 되겠어요. 特殊教干的 디누드베 타제 우메 시수 냥바라 샤데 대강래 시두 디니 네베 로 디니 주시샨 아니 사교 남발이야 샤제가 지금 구조도 하이 숙사다 디마레 저제 디마 인데 턴탐베 턴탐바라 깽가 메발래 구조도 하이 수주 구루 검신 때도 내가 전부도 봐 난 참말로 제가 참말로 그래 지금 초건 된다고 지금 멍구 요래디 이네 똥이 과래야 시라나 토나스게 미집 아주 연대기도 봐 자 근데 이 인도 대기인의 공도 쉬면 되지 않니 상한 냠는 생일지이나 똥이 그 따와라 냠는 여버지 내마도 고구 요래 마도 다 상한 최 내도 캐와지 쟁에 이나 똥이 그 따와면 봐 탐해 봐라 다오 동의가 따와달래야 나게 미자가게 다가다 지금 난조바 산댄지도 나래야 쌈쌈의 따완증에 여바래 우마베 따완증에 여바래 가다 웃음 걸은 그 따와의 냠용 여대버지게 나게 초건 돼야지다 초건 내도 켜워진 그런 말도 웃음 걸은 그 따와의 냠용 매등에지 시작하고 그러자 양하고를 매봤다 가사 그 땀이 락바 떡배 따와연에 디 평기가 말해 최지 다음에 차라 걸어오지 떠오고요 나 최지 다음에 차라 쉬워요 나 웃음 걸어온 게다 최지 다음에 따와지 요구고요 딘딘데베 따와디 아니 가다베 시리군년볼로 기하시 영원래야 정조우스님 있으면 좀 뭐죠 영하여 말봐 자 딘딘 인도산에 응아냐면 세겐디 파르도 침베 람기 가소레베 님불디디 가다 냠어도 취득했지, 다 콩도 취득했지, 콜도 취득했지, 고기하는 맛. 때문에 이거 처음도 와. 하루도 신비 라놈 냠는 생일 집에 있나? 나가 내줘도 이디. 네가는 내 배지고 와요 말해. 거람이 전주고 쓰면 거면 친루기 냠는 시야. 다게 거라다다 산대고 와라. 다 나가 냠는 생일 되기. 확 검실스다. 나 장실스 무슨 조선 대실스기 되기야 말해. 그 간다 돈이 다고 고기하래. 전주고 쓰면 고기야. 때문에 처음 처음도 와. 다 어떻게 되지 자기? 디송구야래 퇴연탐벌 깽감매발래스 단 제베나래야 퇴연탐벌 취업탐제 깽감매발 타제 우미 시수 냐벌 샤디 송대야 단 델라 깽가 요마래 상대 텐데하지 말아봐 마란조 로래야 깨와다 내와다 가과세야지 깽감매송세야지 로래시 샤디기요래 로래시 샤리유리자네 시드니네 댐베 깽감매송세야지 로래시 여기도가 다들 샤워는 시야나 다들자는 니가 버리디 데 다들자는데 터시겨와 직자용나 니하면도 직두 직두제가 타는 직자용나 내버디 니하면도 예미 경고 된시 타는 삼무스담에는 그 가야세디 그러다 중가 르부티스다디 남샤 점이트버지기 마대 사용으로 와 어 드르르부 거네 그 타녀도 매벽에 시기야 말에 콜로를 샤워는 시 견디는 예미 지자니 아, 된대네, 매바, 파, 쉐버지기, 롤, 샤이, 루사네, 아니, 대. 깽가, 매바, 타제, 우메, 시디, 아니, 롤이야, 샤이, 뭐니, 바리. 롤, 샤워, 텔라, 냠바라, 샤디, 대앙래, 아니, 거수, 금보기, 아니, 서규, 나바디, 아니, 영월, 샤워체. 된대, 댄시네, 텔라, 댄베, 마사지, 롤, 샤이, 좋아. 아니 하고 맞아서 사는데 레슨. 다 드르르베니
서울 민네 라야 있는 러시아 동방

0: 아기 멜론 거가 담아데 남과 인기 원주마 스스로 얘네 나버타 진중디 코와다 양을는데 왜 최참제 얘네 마게라 스리자네 다 그 중문이 오다 시기여 말에 간다이니 데 담자로 외세게 인례 샤데바 외세 딩은에 샤요나 천루메데바 자 네 그브레니 외세달라 드마체 송대하게 루브르도 주다 깽기 사르도 깨싱스 아니 가르야 드네메데 그 옛때만에 옛다바 남양 갖고 매바 따도 내되지 이번 일전에 외세 드마체스 자 드네 인디 코와다 냥엘렌데베 최탐제 옛에 마게라 자와 제네베 규모 때월에서 보이는 줄로 소베는 신 옛에 임베치스 예상 개별을 신 대만이네 나와나 소바 디탐제로 대매 아니 하루 여자봐 정신 얘네 임배칠 최탐제 정신기 냥할랜 대바대 냥할랜 대바대 천봉안의 용해런시 풍봉안의 링의 상계 남르시바신의 전주서바 시의 정신 유신의 제별하무 시의 정신 원부신의 전주선배는시 뒤신의 최별하무 시의 정신 류기 원보다 남르시바도 유의도 대략점의 전주선배 초유 정신 당시에 무신의 초묘정신 이기 나발세번의 정주구 쓴 도주구두 삼부정신 율 최류제든 뒤마치니 최자와목구두 삼부정신 대다장 예내 몸바로 쏘바로 상제배정신 인기 태 남기주부 마이노스 정신양대세야지 남기주구야 말로 그 정신이 예외로다 어라 다 되는시리 태 남기주부 마이노스 대단 소수 뒤순다 캄순도 쏘고 류제든 뒤마치배 최 탐제 랑게 셈레 군나메데스 다디 카부무드네 셈자모 소어디 너가 틈문 것 같으면 제 다 안다디 랑게 셈레 군나메데 소야디 다 눈메 시바텔 삼다네 티 랑나 티세 티 견도 여대바 저들이 이르자네 지게도 랑스 소소 떠와네 사제 전주 디니도 지제 숨부 디니도 중어체는 디니도 시엔중어 지게도 최 탐제니 Semlin Neso, Semlin Nangalin Neso, Nangani, Chilaya Mineso, Shinjua, Din Nanga, the Chi Nanga, the Membership, Nanga Nanga, Nanga Nanga, the New Mavese, New Mavese, the Nia, Mokane Tate, Illusane, Nangani, Chilaya Mineso, Shinjua, Chu Tamchen, Moni, Tombo, Chu Tamchen, the Demon and Number Tabo, Chu Tamchen, Yongi, Herself, Chu Tamjan, the Rashidin Yang and the Devil, Chu Tamjan, the Mobaso, Sanjeva, Yesanjeva in said, Mokaneta, Yesanjeva in Shesun, so didn't so much of all, Sunsha.
1: Sorry. So we read from the text, it's on page 35. The view of those who have entered the vehicle of the inner yoga, the metta tantra, is threefold. One, the mode of generation. Two, the mode of completion. And three, the mode of great completion. One, the mode of generation. The mode of generation is achieved by means of the meditative practice of gradual development of the three meditative absorptions, which were explained before, and gradual creation of the mandala. And then the mode of completion is achieved by abiding unwaveringly within the visualization of male and female deities that are ultimately devoid of origination and cessation, as well as the middle way of ultimate expanse, which is the non-conceptual truth, while on the conventional level, cultivating in perfect equanimity and unmuddled manner, the form of the noble deity with clear visualization. So this reference to the ultimate nature of reality, referred to as the ultimate expanse here, should be understood in its proper context. Since we are dealing here with the context of highest yoga tantra, Anuttara yoga tantra, the references to terms such as ultimate expanse or the ultimate truth, Paramartha Satya, and Vajradhadu, Dharmadhadu, and so on, should really be understood within the context of or according to the Anuttara tantra explanation. So here one needs to understand ultimate truth and emptiness on the two levels. on one level,

0: So first we will perform the ceremony for generating the awakening mind.
1: 세상 되게 해야 돼. 캠빌 멘젤 피우고 있어. 웃으시면 되게. 다 멘젤 피우는 줄 그래야.
0: So earlier the Kempo has been insisting that he would like to make a mandala offering. So maybe this is the right time for him to do so.
1: 다 전시. 그죠? 딱 그래도 숙제식 넘는 말이야. 숙제식 넘으셨나? 꾸지였어도 과연 해. 왜 되게 안 돼? 꾸지였어, 사람 좀 봐요. 이

0: 신지 레베 가서 형도 봐. 다한테 제스나 가. 바 링시마 뒤니. 두버베 마 두두선에 다 두두 링시마 거야. 그때 제스나 가. 다 디샴드는 마 다 무신도 동무시 샤발이야. 아니 다 링시 샤스니 다 무신도 샤발이야. 아니 시르부 추워다. 제네시스 자리야 랜다 와시네. 다 드르마 저는 더 토마 시리브 지원자야 다 시리브다 네네 파워 제네시스니 파수 조질린다 나야 단디 다 진지레베 가인서레 디지시베 사문나네 띵인슬이야 뇽버슈 와 디 디지시베 아니 가소베 띵인슬이 뇽버슈고 대투 다 겐지 디체인 거 같다. 대투에니 삼바치문 남아니 파소 이니 저거지네 나대야 지금. 테네 산제기 투스. 테네 산제기 투 사단데 뭐 시리푸. 다 시리푸리야. 리카셰기 네 센트무지기 샤주사바지기야 송대아로 된데 여사래. 제가 간다. 걔들베 시신은 너지 나러리야. 다준베 센 터세로디디 아니 가서 대민생이 아니 진심으로 싸우주네다 람조도 강보도 강보다 지다 지금 멍수신 타임 물어봤다 자 되는 인도다 간담이 사운드베 사운드베 유나 소는 시리 패시 시리 물어봤다 주체 간다 살는데 왜 세바 전부 차야 되거든 내 말이 그래서 내 이미 인도자네 세단데 뭐 시리 퓨스 아니 신수성 성 파보전에서 원수는 니게 지 매소 신님. 다 강매버렸으나 지기 봄 지기 봄모 강라라 시제 파르셔 뭐 사무 잡아셔 봐 너바 대 지들라 버라 차스. 저거지.
1: So up to this point is the presentation of the context or the origin of this teaching and this section on the presenting the context of the origin of the actual teaching is known as a scripture which evolved through the permission given by the Buddha. So generally speaking, amongst the scriptures that are attributed to the Buddha, there are said to be three principal kinds. One category which were actually taught, spoken by the Buddha, and then the second category which were scriptures that evolved on the basis of permission granted by the Buddha. And a third category of scriptures which are attributed to the Buddha, but they were inspired by the Buddha. So the Heart Sutra, actual main body of the Heart Sutra belongs to this third category which were inspired by the Buddha. And so we read that thereupon, through the Buddha's inspiration, or Buddha's power, the Venerable Shariputra spoke to the Holy Avalokiteshvara, the Bodhisattva, the great being. So Shariputra, the reference to Shariputra, so what we find here is that from this point onwards, the main body of the teaching begins. And as the text itself states, that is not spoken by the Buddha, but rather Buddha remains and meditatively absorbed in this concentration called the varieties of concentration on the varieties of phenomena called the appearance of the profound. So Buddha remains immersed in this profound concentration, and Buddha's meditative concentration inspires Avalokiteshvara and Shariputra to enter into a dialogue which then results the actual scripture. So Shariputra, which is referred to here, some commentators maintain that it is a namesake of Shariputra. It's not the historical Shariputra, who was one of the two principal disciples of the Buddha. However, it is also conceivable that it is a reference to the historical Shariputra, because Shariputra is also listed, his name is mentioned in the Vajrayana texts as well. In any case, Shariputra is understood to be a bodhisattva on high levels of the bodhisattva path. So we read that

0: 마나자다 통주도 여대버리 캐런 걸 와. 레디이네 따디디 빼는 직진을 캄야 토마야 샤용부이네 아니 디주 카드간다 여대메시 안하고 다가는 시기 세디 마마 리야 아니 에 신디 고마라 페이지 유엔다 저 따디 가다시 직진 캄 천시 된대기 따 두진가도 상로 샤라 타르 고상로 미도와 봐. 최첨제 교단 제부 신임 라 아니 십제가로 독주 미시와. 다가는 신기 예매도 마도 봐. 진짜네. 예바다 매바. 샤디 지게 제법보다 지 아니 겨왕 넣치다. 딘제이니 예매도 마도 봐. 마도 봐 대스. 그도 몽보 사디 다시 매버 따와 타지도야 로버 따고 인구가 아유 삼천수 마도 봐라 들어 떡집 미시고 땅 안에 민망세 들어보다.
1: So the text reads that then it defines the first type of erroneous view, which is referred to as the unreflective. The Tibetan term is chelpa, and it reads that the unreflective do not understand whether or not all things and events have causes and conditions. And they are thoroughly ignorant. So the reference here is not to a simple understanding of everyday events, like if someone were to plant a seed, that you would expect a shoot, a sprout coming out, or eventually having a fruit and so on. That type of cause and conditions, of course, everybody can understand, and everybody knows this. But what is being referred to here are types of people who, apart from day-to-day experience and everyday experience, they have no tendency to be reflective. They simply do not wish to contemplate what are the ultimate origins of everything, whether or not, you know, in terms of tracing the chain of causation, we go back to the origin of the cosmos and life and so on. Majority of people simply do not have the tendency to be such reflective and reflect deeply into the causes and conditions that give rise to all things and events. Similarly, the text states that these people are those who, for example, will not reflect upon such as whether or not there is a creator for the origin of the universe, or whether or not there is life after death, and so on. And so here, although this particular type of standpoint is referred to as an erroneous view, strictly speaking, accurately presented, it's more like a form of ignorance. There's simply a lack of interest or lack of reflectiveness. So in a sense, this fairly characterizes the standpoint and persuasion of many of us. You know, we simply do not wish to be that kind of reflective.
0: 다드네 장변이 생각이 염에도 마도시 세직로 전주도 투도 주바데 이진이 성실로 땜보고 맞다 디 장변 세야데 남중아도 또게 땡아스네 세대하게 장변 좀더 마고 세대야 줘라 디멤버체 디멤버체니 안더디 장변 세야데 때 지다 즉 생각이다 지든에게 리아다 도주 가게 매버체 다 쳇 니가 짱짱이야 아니 지 쳇 니게 다 지 균호 롱조로 쏘고 지 딘데요 야게 체도 다 배데 그래 야베 가서 우리 그게 믹스에 다 배저로 체대 봐 투도 주바 디스 지진지 성실로 땜 봐서 대야 되기 지 다 쳇 니 배나 딘데 이거 왔다 쳇 니니 지 가서 우리
1: So the next view is that of the materialist. So this is the second standpoint, and the text reads, the materialists do not understand whether or not there exist previous and subsequent lives, and relying upon the words of mundane secrets,